0: 翻崩了，就那翻崩，我的崩那二那个怕二开伢那，就在那翻崩成路过呢，嘛你嘛多个干那怕个干嘞那，白嘛嘞，主要是翻崩后个开的伢嘞嘞，怕伢讲个那啥个么子，太大就那太大嘞，没吃吃呀，就那没吃吃呀，那有嘛啥个不那，还有嘛碰见个把嘞，直接伢们咯个把有嘛嘞，还有表嘞，个把。正常讲，炒炒炒，泡椒面那样呢。那得那个呢，慢慢的来熟的，就到喝个呢，熟要干嘛么嘞？俺慢慢的，都得慢慢的甜派，人家那喝不弄个呢。我就哈有茶，好嘛有茶嘞，一得那一成年女个伊嘞，那个一谈那嘞有哈嘛有茶干那个派伊阿姐，熟滚得脱了，都呢都派有的那。困难么咯？困难喏，真正都是嘞，都咯也艰难也困难么嘞？困难嘞，怕也有到那个呢，你们怕嘞，怕也有，你们怕嘛？等你个，怕有那样么嘞？那，这不那的嘛，没就用个咯，人家没就用个，一成年就阿只咯，那就讲一成年讲好嘛，门啊成年咯啊，阿就弄嘞，一成年嘛讲咯，人家有嘛？都罗个啊，莫呢？哎，恁那么个呢？都罗整啊，爷娘，一上地方那的嘛个时候，嘞，有就那火急个那个呢，石油卡卡嘞，火炉皮啊，就罗那弄嘞，一上嘛进呢，要个俺爷娘嘞，来带下讲起来带一下，嘞那个啥啥手带头那么菜呢？老爷娘，你的嘛那头要吃饭啊呢？那个呢，火炉哎，那这就讲那个鸡巴不拉倒头哎。一上年多头哎，有阵那多呢，喝可呢嘛闷啊，这个把木头咯嘛闷啊，这吃呢嘛闷。那啊，你嘛得把那阿媳妇来讲啊，有些菜不来讲啊，老人有。他有阵那讲的吃嘛闷啊，这个把有些菜表那个面，手搞嘞就吃，手搞嘞那你嘛不啊，就有些菜不来吃嘞不来，没拿不来讲啊，老人有。这皮溜溜多来溜那讲那可呢，是能能来没老人有是能能，你嘛可呢讲那是能能来喝。哎，那的金箔姐姐面是能能几面嘞？哼，啊，你嘛别表哎，又还有门面嘞，为他们是买家嘞，怕家伙呢？有就那家伙嘛，门家人家个摆成嘞，啊，就只有葫芦角嘞面嘞，还有嘛就蛮闹不来，又表那个呢，变骨碌嘞个木头啊嘞，他们成不了过家里面，嘞家摆就是和家摆，他们那的嘛家个又吃家的。吃吃你也讲啊呢，听侬讲那，听还可以呢，也讲啊呢，有你有侬那讲那个呢，什么么多呢，就去的那，阿们喏，就莫咩呢，蛮闹嘞，那可能是比城里呢过多呢，来呢讲那个呢，就去那个买那个不多那个个，怕阿们人家多呢的嘛就，啊个节假过了，人家个节假过呢。还嘞，后面悠悠嘛，到那个呢，一住的，咔啦咔啦咔啦嘞，来了不呢，也没接俺呢，我们那地嘛生的，过了，把又多，怎么姐姐到嘞，怕呀没接是，我们那嘞，啊，穷怕白来来没了，又还喝过呢，地嘛，舍不得啊，就还没不来了，又白拉过我，又还有个红烧过我嘞，过了，挨点糖啊，人家干么子，又还没红烧嘞。那家己，我记我爷爷普拉爷爷过来面，老开店了，无同啊！人家讲那有哈漂亮普拉米茶，又别别那个呢，别那就和那把派三坡面的也莫叫人家个把米茶铺呢，又别来我弄一那别那个漂亮伢老人有，那你嘛看过一三加一个叫那个面呢，样样就样样来那个呢，和那。我就在家不然，一住不然嘞，比如嘞没有别嘞，或者都比家没了那的嘛，或者我那白天嘞，我把嘞一住平安嘞，没钱嘞，或者没白天嘞，我别那家人家那，啊的嘛，伊嘞那，什么带么样弄啊嘞，我没得了，我把，完了那，老开店嘞，没的嘛，我家用啊，又别伊嘞，人家等或者应该什么带么样弄啊，嘞什么。我他不来没了，人就什么拱来，拱来，你嘛成葫芦木来没了，嘿也有那个呢。那葫芦你嘛没多了，那个呢，松啊，人家松坡，地坡那的嘛葫芦衣呢，如果把耳没拆过，又被别个挪移，那地坡那的嘛，一煮不了多个呢，一煮如果地坡那就。 너도야 그 두 내 유도 안 싫어 이 요즘에 주도 가고 야정아래 나도 뻔하 거니 그거든 조용해 줘 잘해 내라 냐제 이네 잘해 내고 빠이 고 빠이 잘해 보네 요 하포 보라 나 거니 아디 마 거니래 사프라고 응을로 연유 그거 미차흐 아디 마주 포 볼링 해 줘. 그룹 빌라냐래 또니 그거 빠이 빌라냐나 그거 빠이 삐삐가 너이 뭉아네 연이나 그 홀로 노이네 아디 마모 돌아 언나 거니 바니 치는 제 홀로네 홀로 레피랑알로 니 피라 앞에 펴라래 라제 앞에 펴라나 야 가라래 나우두 고고고고 홀로 피라네 나 알라푸라게 알라푸라게 레 요네 홀로라제 야냐 트미네 거니 나 우추고 봐 추려라지 우추고 추려 나 호로가라 나 거니 호야야 인간의 뭐 뭐지 모조가로 연유 틈이네 디마 아지 어제 가빠 못하나 디마지 요뭐 봐야 인하고 빠마 편랑으로 디마 요로리 알레 못하나 선노고 선노고 야노 라방 고야 청안에 레야니 테나 라방 이쯤 알아들어 요 마고 빠사 그라 버도 야 청안에 나 아티 맨날 날아나 거니 파사터네 야 비탱아네 요하 음가나로 용파지 부네 이쪽에 뉴랭아 허 이쪽이 부네 요하 음가나 이쪽이 부네 고파 맨날 보 안나나 거니 파사터네 레야 데명아네 나 날아드나 거니 모조가야 이래로 야니요 나 흔나 거니 아디마 까빠오 부라 가가부라 천래가 야래 무타로 야니요 까빠오 부라 레 로랑에 야 용레 체징아 얘냐 디브나 거니 에카산트 요하 또 찌마 피모나 거니 레 에카사 토타네 야 청아 나 이쭈 푸라 레야 렘탕아 나 디포나 거니 야라사 로랑 알로 이녀 디포나 야 플로 야 팔라 거니 응어 야레 수지고 응어 레 야케 마고 응어 레 홀로 렘탄이야 비장아 가파오 푸라 요하 청 렘탄알로 이냐 우미아니 망으로 아치치 아치치레 나 디포나 거니 무트 거니 이티가 푸라 이레나 요하 거니 디변이 야레 변탄알로 예뇨 나 디가나고 요가요 이래 팔렘나가 나고니 파타고 예래 파타고 응 파타시고 응래 시다고 아찌래 말로나 너가 드나 시다고 언드나 드가 어도냐 돈이 드가 나나가고 막 그냐래가데 때문에 시다고니 아찌야 피래 나 드가 나고 나가고 포네오 그냐래 나가 포네 그냐 요 그냐 나 조카마드 나마시냐나 뉴나 어제 사만 말에 앵아로 아마다 마시냐나 야네가로 간나가라 헤앱 타나카 아야냐 드미네 시다지 아드나 시다 돈 타레 요한네 돈 타그레 에데 아초티가 마빌라 요한네 아줄루루 훔타가레 요하 시다 그때 아 고빠나가 돈타 뉴나 사만 말에 도로 돈냐 고고나 앱 타나카네 코아 드미네 허가 앞에 보드 꾸루야 애네 문나 앞에 보 마시냐 나가포네 그냐나 요 그냐레 에메로 드미네 요무 파마테니 야 내가 드나 피아 보에 메리나 하미로 마시냐드 나 미치 풀라고 야레 흠 파제 풀라 요레 흠야 컴은 거고 요하 둠레 거니 올옌네 흠가네 디포나 거니 할래 빌리 풀라에 거응 미체 풀라 거 거응 할래 사캉 할래 레 상에 초 사캉 할래 띠띠가 드멍으로 울어 사캉 풀라 요하 상에 레 아보브라 카토네 레 베다메로 레 베다 홀 베다냐 파엘 홀로 정아 나 아부드나 코니 예레 무타드나 코니 파노몬 파나마에 코니 야유 타가네 나 예레 무타네로 이뇨 나 베시파야 시파 코 야유 타레 냐하 부지 코 야유 타레 나 요하 홀로 이레레 무타나 홀로 레 무타네 비자 이제 카파티 무나 홀로 묘 이산이맘냐 코니 로 이니 홀로 yo ha nyu bi ja ko ni ko bi ja le tipo na lo la nga ja to lo la nga ka pa mu ju ne che nga ne ho ya i lo ga tu ya ga ya lo le ka pa na ja to le he ne ka pa na ko lo ya le mu tha ne ya bi ja nga ya nya i khan lo la nga ja to le nga he pa yo ji na ku nga ne ka ne ta na ya we ji la nga ya nyu ka pa ha ji la hu na ka ya cha ga ya bi na nga ne ga cha tha na ka ja do a yo che mu ne u ba 特台风呢，长谈啊的，也你得有说碰啊，只有啊那个了很嘛，啊养鸡个啦咩啊，可可嘛呀，人家要碰那个了很嘛，不割破红鹅嘛，么可破红鹅，滴多破红鹅来，就那就那来来汤铺啦咩，又是谁来我讲呢？来来汤铺啦咩，俺只啦前面个了很嘛都他妈。
1: 我们下面也都是金啊哈的啊我也得看什么嘛包邮的吧你家把门哦啊敲啊嘛哦不都你说的那面啊门上家的那个什么你说的呀喂得卡地基嘛是啊呀吧喂得卡嘛包了有几种啊呀超家嘎咪呀嘛就咪呀啊超咪路包嘞那不提呀家嘎嘞咪呀就呀喂那不家嘎咪呀就呀提呀喂得卡提提嘛是啊超薄喂阿姨这么嘞嘛不有家同嘞那么嘛不有家嘛同家喏阿姨嘛家哦我就要接薄哎我说啥嘞嘞要来看呀得看这里没书我妈不能一家卡地铺那个麻将呀把门哦哎这门也来提督麻将呀喏呀卡鬼说呀铺呀顶把门哦哎说老爷鬼说呀度呀喏我想我买下来要来个里呀哎你妈卡饿了弄成卡活动呀呀切工哎从马切老爸一种心呀喏把车把门门锁阿妈的哦嘞你妈切工卡饿成卡饿哎你好阿呀的老饿成那当哎阿弟同说呀嘛呀老娘没说阿妈个如意我是下爱个里面弄阿弟嘛家伙又要接吧我又要接嘞阿

0: 어깨에 왜 가이잖아요. 배 말라냐. 나 후바 부글리.
1: 나 후절로 가 있어미.
0: 근데 저 마음 코죠 토발리. 허 코죠 토발리. 에메 마음 코죠 그 토바. 허 코죠 그 토바. 부아 보더 르르라. 지와 보더 르르라. 부아 메노 게 르라. 그티바 게 비죠빠. 응. 응. 자르냐네.
1: 아, 뭐 타우네. 내가 르므디 뒤서 캐 므디네 뭐.
0: 포타 부아리 회마다 우리 집레 리네.
1: 아, 에, 근데 네 바코나레 무간다 가래.
0: 짬피.
1: 무가 짬피. 오가.
0: 보긴요. 올라 보글라라.
1: 어, 너 보란 또 보세냐?
0: 또 보세.
1: 아, 또 보세. 또 좋아세.
0: 에, 니네. 때나 쪼잖네. 말밥 때지네.
1: 담바. 라라. 에, 너 내디냐 코네 부터 럭 커체나. 너 둘러 커체나 르네. 해하오가. 레리. 너르 네 해 디살렌 시나타바 비디오 데타냐이. 너 내 부금 물렌 으르 으탄 그 실론 그 으르 으탄 다다 그 때 따가토 안다 미게리 자게 세헬라. No. The bakalen dalo bakale lu pho tha pho selo no ko un sa ka te la cha ta mi mi khwan ta cha ni se se
0: se no ah ina ye cham un la the ni cham la the kyu le na the bon khu the me bon me be ja no ke cha lo sthan ni video chum un la the phu vi mung phoe lu la lu tha chao ne ga ma gin ma be gi ni khu ge be de ke be sa me de khu ke me ma no lo
1: pho a kwa ne kha
0: chua kwa
1: no de ne ke te ra le pa gin ya kwa la la
0: อ๋อนี่ไปโอดอีโอลอุงกวยไปแฮไปแฮหาดอปะภาษาอึทาปกมาละทาบุโคทาบุโคละปะมาทาบุโคละคิละปลลิก็เมปูแวมึงขวาโอละละละทาละกะนาดกว่ามึงแหละมึงแหละกะนาดโซ
1: เมนะเดี๋ยวดิแต่คนนี่แหละกะนาดกว่า